0: 아이고. 아, 여기 다 하면 또 오자고. 어? 아, 좋아지. 아, 잠깐. 아, 오늘 잘 먹었습니다. 잘 해봅시다. 아, 아이고.
1: 아, 오케이. 아, 야. 미안합니다. See you next time. Bye. 어, 봐봐.
2: 这个朴会长啊，人还是不错的，就是色了点。走吧，带你逛逛，多多风趣。
3: 好啊。